0: Jesús.
1: Ministerios Casa Verde da la hora.
2: 5:03 p.m.
3: Hola, soy Maggie. Soy de San Francisco, California. Sigue escuchando Radio Faelove.
4: Hi, jeg heter Ida. Jeg kommer fra Valdrea i Norge, og du hører på Radio Faelove.
5: Hello, my name is Jin Han. I'm from South Korea. You are listening to Radio Faelove. 안녕하세요. 내 이름은 한승진입니다. 당신은 Radio Faelove 듣고 계십니다.
6: Hoi, mijn naam is Martina. Ik kom uit Nederland en ik luister naar Radio Faelove.
7: My name is Ugyeong. I'm from South Korea. I'm listening Radio Faelove.
8: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이우경이고요.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. 저는 Radio Faelove를 듣고 있습니다.
9: Hi, this is Catherine. I'm from New Zealand and you're listening to Radio Faelove.